0: 오성도물이요 한도사탄대요 더사 하다보고 응요 다사요 너무 더사던요 다 아삼나스빌리존이 하탄요도 아도도 스마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USA, have a good time listening to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

0: 고속도로요. 한도 사탄대요. 타사 타다로 응요 타다요. 너무 타사단요.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요도 아도도 드바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ella Guyana, Haiti, Honduras, Isole Caiman e Cile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